보스 바이 보나 있다 마 우리 이따니 엔드레로 호르 사우세나 카푸푸푸쿠 오지로 아반데 아리 아만 바이 쿠란트리요 하레쇼 이따 Tupe yukang mime, oni mati moi bonya kang tiro guai sane mo maite. Ubo tuka aguina nyua, arroyo pino ung sapona, ita gau, harbi ku imroti ari, eres rinye no petu ubo rehobo, ka aguina pamburei pa umbe, baba pandei samburi kao.